있을 때 할 때 겁을 스테블한데 고시대 in my head 더 가까이 더 고래 나 혼자 놓았을 땐 돈 진칸 됐으네 김민희와 뮤직의 심에 다 파대고 man